0: 아, 대표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구입하신 물건이면 지금 잘 갖고 있겠네요.
1: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우주란이 보란 듯이 그걸 타고 나온 이유가 있다고요.
2: 지한 오빠도 이거 알아?
3: 네가 뭔데 내 일에 이해를 하고 말고야?
2: 지한 오빠가 알면 안 되는 일인가 보지?
4: 남태형 똥끝이 타긴 했더라고. 계속 쫓고 있을 테니까 형도 화이팅.
2: 언제나니? 당장이라도 시작해. 오늘 밤이라도 움직이라 그래. 내가 또 실력 발휘를 해주마. 그렇게